사바람 백악학노 덴더와 모토모토 스리스르탄 하문쿠부오나 이지원이 다이스 키아이 위라스타시토 수마냐이 위라스타시노 추세요 타타에르타미니 오코나와레테마시타 스카치 직간토토모니 코노 덴더와 헨카시 세카이간오 토르코토와 간다리 무스카시쿠 키켄데르타메 사이가이오 요키르타메니 세카이간오 토르 주민노 안젠오 가쿠호시오토 각사이사레마시타 この伝統はアンバルクタワン村長事務所から米価格のカーニバルを開催し、その後、象徴的な岩瓶山で米価格を客殺します。

사바람 백악학노 덴더와 모토모토 쓰리 슬탄 하문쿠부오나 이지원에 대해서 기아이 위라스타시도 수마냐이 위라스타시의 추세를 타타에르타미니 오코나와레테마시타. 스카치 직간도 토모니 코노 덴더와 헨카시 세계관을 토르코토와 간다리 무스카시쿠 키켄데르타메 사이가이오 요키르타미니 세계관을 토르 주민의 안전을 각호시오토 각사이사레마시타. この伝統はアンバルクタワン村長事務所から米価格のカーニバルを開催し、その後、象徴的な岩瓶山で米価格を客殺します。